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5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호주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와 식량 등의 공급망 강화 연대를 주축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의 지침이 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또한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호주를 방문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4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저는 동지국 간의 연대의 중요성을 오랜 기간 호소했고 호주는 톱 런너다. 진화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 하에 일본과 호주가 지역 안정을 위해 선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에너지와 중요 광물 그리고 식량 등의 공급망 강화 연대를 주축으로 한 협력의 지침이 되는 공동선언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쌍방향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처를 추진해 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호주가 신형 프리기탐 도입 계획으로 선정한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모가미형을 기본으로 한 공동개발을 착실히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상 간 방문까지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제도화하는 구체 방안을 모색하도록 강요에게 지시하기로 했으며 또한 자위대와 호주군의 더한층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 정상은 중국과 북조선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1: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총회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려 이란 정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카타야마 재무상은 ADB와 연대해 자금 공급 등으로 이 지역 개발도상국의 지원에 공헌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4일 열린 ADB 연차총회에서는 회원국 대표 등이 연설했는데 이란 정세가 에너지와 식량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야마 재무상은 연설에서 이란 정세에 대해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ADB와 연대해 연료 부족의 영향을 받는 현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각국의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와 융자를 실시해 이 지역 개도국의 지원에 공헌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총회 이후 카타야마 재무상은 회견에서 일본의 경우 아시아의 넓게 공급망이 확산돼 있어 아시아를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돕는 것과 같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는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에 미칠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번에 내놓은 지원책이 이 지역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한 인도네시아에서 샤프리 국방장관과 회담해 일본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 가능하게 함에 따라 실무팀을 설치해 방위 장비와 기술 분야 협력의 구체화를 도모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방문한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 시간으로 4일 오후 샤프리 국방장관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이 앞서 이른바 5유형을 철폐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원칙 가능하게 한 것을 설명하자 샤프리 국방장관은 환영의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두 강요는 일본의 새로운 제도화에서 실무팀을 설치해 방위 장비와 기술 분야 협력의 구체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위면에서의 연계를 더욱 추진하기 위해 강요급, 차관급, 그리고 통합망료장과 인도네시아군 사령관 등 세 개의 대화의 틀을 마련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두 강요는 해양 안보와 재해 지원, 그리고 방위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담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단에게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해상 교통의 요충에 위치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로 방위면에서의 협력 강화가 불가결한 파트너다. 방위 장비, 기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 필리핀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 부대가 4일 남중국해에 면한 필리핀 북부의 해안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발리카탄이라 불리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자위대도 약 1,400명의 대원을 파견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4일에는 남중국해에 면한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해안에서 상륙하는 적의 침공을 막는 훈련이 실시됐고 미군이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 하이마스를 바다를 향해 발사하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무인기를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본부를 둔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 대원 약 40명도 참가해 84mm 무반동포라 불리는 바주카포 등의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는 지난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활화 협정이 발효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때의 절차 등이 간소화됐습니다. 제2수륙기동연대장인 도미노쇼 1등 육좌는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해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훈련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의의가 있는 훈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군사훈련은 오는 8일까지 진행되며 6일에는 필리핀을 방문하는 코이즈미 방위상이 시찰할 예정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미국은 4일 페르시아 만내에 선박을 유도해 해협을 통과시키는 지원 작전을 시작해 미국 선적의 상선 두 척이 통과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한 페르시아 만내의 선박을 유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원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이날 제1탄으로 미국 선적의 상선 두 척이 통과에 성공해 안전하게 항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타스님 통신은 4일 혁명수비대 성명으로 미국 측이 발표한 상선 통과를 부인했고 또 국영 미디어는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을 항행하는 미군의 구축함에 대해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위협 사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선박에 대한 공격의 정보도 잇따라 UAE의 외무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고 있던 석유회사의 유조선이 무인기 두 대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일본 시간으로 4일 오후 8시 반쯤 한국 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UAE 앞바다의 정박 중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33세 직원이 아내의 시신을 동물원 내에서 소각한 등의 혐의로 체포된 사건에서 해당 직원이 조사해서 아내와의 생활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수사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직원 스즈키 타스야 용의자는 지난 3월 31일경 33세의 아내의 시신을 동물원 안으로 운반해 소각한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에 체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홍복, 곽선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 です。
2: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아리마스네.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2: 스고이데쇼.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2: 고레와 사라사라 헤야.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2: 고레와 쯔양아 데르 타입.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이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2: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2: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9,900엔 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에?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는
0: 이,
4: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4: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4: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4: これ, それ, あれ를
0: 사용해서
4: これはい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4: これ, それ, あれ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ドライヤーは 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3: 8,700円 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스미마센.
1: 저기요.
5: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0: 炊飯器는 밥솥입니다.
3: 8,700엔 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いくら 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 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여러분이나점원어느쪽에서도멀리떨어져있는물건을가리킬때는명사에
4: 아노
0: 를붙입니다이어폰은
4: 이어홍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2: すみません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내용에가격이나왔는데요10까지는전에배웠으니까이번에는큰숫자를배울까요먼저두자리수숫자입니다20 30이렇게10단위를늘릴때는숫자2에서9의뒤에10를붙입니다이어서세자리수숫자입니다100은
4: 100
0: 입니다100단위를늘려서말하는것도2에서9의뒤에 100를 붙이면되죠그런데발음이바뀌는숫자도있어요300은300 600은
4: 600
0: 800은
4: 800
0: 라고합니다그리고1000은
4: 생
0: 입니다이경우에도발음이바뀌는숫자가있는데요3000은
4: 산생
0: 8000은
4: 핫생
0: 이됩니다숫자를말할때는큰단위부터순서대로말합니다예를들어서1234는
4: 1234
0: 이됩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たくさんありますね
6: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いくらですか
6: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돈에대해알려드리죠
0: 일본의지폐는천엔짜리이천엔짜리오천엔짜리만엔짜리네종류가있습니다
1: 네일본에서는너덜너덜한지폐를본적이별로없어요
0: 네일본은행이훼손된지폐를재빨리회수해서폐기처분하고깨끗한지폐로교환하기때문이죠사용빈도가많은천엔지폐와오천엔지폐는1, 2년이지나면처분한다고하네요
1: 에이일본사람들은깨끗한지폐를좋아하는군요
0: 네결혼식등에축의금을낼경우에는새지폐를전용봉투에넣어서건네는것이매너죠
1: 네기분좋겠어요
0: 네동전은1엔5엔10엔50엔100엔500엔6종류입니다1엔과5엔동전은자동판매기에서사용할수없으니까주의하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